0: 온들라 공감사.
1: 어, 감사.
0: 맞아 유린다.
1: 맞아 유린.
0: 너들한테 자샤사드 나한테 쇼르와.
1: 어.
0: 그래서 단듯이 말레고 듄레고 기타 종식 손들 가서 말외다.
1: 어, 어, 다 그래.
0: 디 단다 이제 지난 게 뭐지? 대한도 이제 또 죽고 나와 제베나 저 총전된 게 장난이죠,
1: 봐. 와, 와 이나.
0: 그래서 디 게임 근데 이제 지난 게 괜찮네, 그래.
1: 어, 다 된대 신이나 대디 냉고야디. 아니 너 춥든라 로브다르 친방하라 다디네 로브다르 친제니 기 초용제니 그도 자샤사되기 어 로무디간 지 제니기 얘기 디제발라 다 정제기 이네 강바지 예진 김정조가 춘주시 쪽인다라 어 다 김정조가 춘주 쪽제니 쪽지지 그 쪽이나 다디 니도 춥든 춥게스 디제제제 담이 총이소로 제발
0: 로니즈
1: 어 로니즈 제다 다디 팀원에 다 전환한 데 제매
0: 받다
1: 다디 그래기 디제 제제 총이 제제 용도 담이 총이네 저 담이 로가 총이네 저 차단이 통치부 제제 담이 그래 요고 된서다 난 말매 받디 담이 요고기 도사에서로 된대지 총소 야보셔보 제도 제네기데 미콘조기 간다 남자한테 되지 들을 교수하나 단대 중간에 접제니기데 니동 접제에 대해 가지 가지 먹었던 아주 로가네기 중지 페이지들도 로게 중지 부분들라 어 콩페이지에다 미 제사사도 시디는 부디니 시지데 대마지 봐서다 공들이 속이다 다 결사 토번이 되지 제사사도 되지 제제 용도 결을 강해도 무슨 가라가서 쳐봐서 다 이내 고 망조기 내자 그다 그게 봐 고지다 그게 처리네 그 냠아버지 거에 지에매 봐서 다 내가 되는 거 시시기 내가 지기 콘디네 숨기다 다 단내는 미녀 죽지래매 주주지래매 뭐 되기니 고 보기 되람다 되게 개용해매 뭐 다 와든지 인도국민 공기 나라들이 숨다 다 니가르 가시 백은 거야. 다 니큐레기 니경제 토보도 드네 송기. 그래. 다 니경디 그 머리기 제 토바스 제제인데 니도 죽고 개번에 제제인데 종조네. 알아 저 괜찮습니다. 저 와드네 제제인데 다버도 종이 제제인데.
0: 네, 지난 니경제 토 두엘 럽디지 태섬서든데 제스마 야마네 카도 그렇지. 소소소 다지 이치 옆제제 카도 두슬네 잡은 거 그대로.
1: 다데든데 인나다 공미 드네 송디미 탕하랑가야미 춘주디스위니 보기 되름 지에메가 남상 거르다 소소소소미 디요고 디록 녜니스지도 알아디 냠냠마 송가라간자 레도다 응아네 남상 거라 어 레인게브제는 거래와디 오 니고지도 바스 제네 거드네 제제가라 제발
0: 제제 어 스탄다디 드랑간게 제수다디게 자자 슝게 단조르베
1: 진짜 어, 다 조용한 대응원이 샤샤스는 거라, 어, 당토마 땀이 시중기 개비 남자한테 봐가라, 다디 어저기 남자한테 되시고, 당토마 화디네 제니 데네 정조를 정조 전시하고지 봐가, 땀이 시중네 정조기 코가마스나, 나라 소보마 땅뒤 땅에 미 조용한 제제와, 다디 뒤뒤 정내기 나라 망위 땅 제제 내기 내지대 땅에서 찾아야.
0: 유로제주라
1: 다미네 또 김선정 아니 그 집에 가도록 이제 망조래야 대바 시간 된 데서 이제 시간은 주로 될 데서 이제 담이고 가라간삼 김이 집배조도 뭐 송지 당시 오면 안 한다 그것도 팬 팬바 주인은 다 야구 전제도 스타단데는 다 결국 자샤사 되기 내가 된 데지를 졸업교 봐 세상 안주 딜라 인지민지 갑교 지 제하고 쓰지 이게 왔다데기
0: 我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的这个
1: 와도
0: 쓰네. 맞아요. 강해요.
1: 와 봐라.
0: 따다리.
1: 따다리 아니 때문에 진행이 나랑간에 바람이 땀이 좁아 고일음이 기교기 미 부조대 된다 봐 갑니다. 디기고 미 소소라 앞자로야 고로 김전님이 로병 고 땀지 디다 집이 간이 되고 쇠사 봐. 다 좋도 연전도 너무 맞아 먹고 다제 드레지에 용해 매운 아미 김정원의 샤샤.
0: 너 빨라고 써 있네.
1: 어 도제 용해 지에 매운 아. 어 디크도 디다 고르다 미시 중에 김이 망을 미 람상으로 맞아 조개를 치족 짓당. 대디네 디 심바기미 주린 로리드가 땅제 미
0: 그 시주야 제가 강이 멍부지 세톱 좀 다 다리 어 나서 다 다들 투어 총조대야 템바 카제스 좀 다들 다 템장 숨숨 뒤 미장 갸등 없죠 저 예 예 어 나 단다디 나 레고 둘레고 세디 투어 총조기 들어와 가서 다 룽베게 에 자주 그 도제디 에 드럼 와 저가나 다 다르와 와이 다고 다고야 돼 금제디 제시 나 나동 겸이 둔주스도 코양 코시 심바도 믹스해 봐라 코고
1: 전부링고레톨다 콘조 멍부지기 자도레세바 전부링고레톨 서버 자중원에 다 초제 서버 토슈기 종조지기 인스타디고 어어 토 종조디 어 제상코 되고 믹스에 잡으러 줘 봐라 다 보면 용조디에 드레싱이나 다 자중원에 어 초제 토슈기 참이기 세우지기 어디기디 나동 겸이 된주스 이디 초제디 시제데 그래디 저감이 있다비 다디 타고에 경제 관심 뭐 멍부지기 되는데 다미 나동 겸이 된주스 떠디고 다 미 초제 토슈이도 봐줘다 다 멍부지 용이 되지 아 내가 대지 공지 예능 아 그래 지러나 이 소부 아르티미도 미도 저와 도제 멍부지
0: 나 그 요거
1: 더 개나 요거 돼서 그 얌제 쉐브 쉐브 좀 근데 답해 셔셔는 아주 몸이 아주 낭세해 봐지 미 삼아부시 부지려 아주 미 전도에서 지기방은 엄마디 기 기브르 믹스 트리트먼트에서 딱 하면서 마포 대교에 하용도 또 어떤 데서 지기나

0: 몰라.
1: 저러 데 가르신다데.
0: 다 건서 멍부지기 로디는 다니엘 요고 동자 멍부거미 내내 제정. 다 멍부지기 코디스이다. 차장 고래기 건서기 슈네르 디지우발. 다 백고로 다 롱바디는 고 남다다 바다다면서 니쉐스로 난 럽기스데. 다 닐레 럽잠이 다 고 소바디다 가니 다 레미오다. 다 셈바고로 기블루 멘자도스. 아. 뭐다 셈바 롱부 셈바 고래 다 조난서로 테르마도디. 원이네 Tikis, Tukjinia, who saw Tungu, Gungri Tungu, Zadang Tungu, Shijo, Tayaka, the way and Chik Kajaji, the Tenako, that Nimachizule do this room in a deco, Chukur, the Yunjong, the Lumadon Surgeon, and you do it together. What did you do, Nedu? But Sodam Barra gives you what to say. Shaman consumed this Sigita, Tami Nansa Kuyabala, Tijis, the Mikore Chik Tua, Jenzu, Chepuja, Miso Tukujeta, coach of Pega or Ship. What the one busu toshi is that two temper they go Tami Jinni, Sulumadan, we Gani did the lammy of that. In here, Kodiji is it that go till deliver the sing on the world, the Menjago, give Menjashandu is it. Mangbuji that Nepal loja, the Nila take you the Mesa or Jamie to Zoko, almost sang on you, Sulumadu. Did
1: it? And the Tandangan, let us in it, and the two atoms will get Mazoramento.
0: Oh, Yina, just so. 어 저거는 레지 이민도 맞죠.
1: 아.
0: 다디 콘소 딘제이나 저디 능게 아마.
1: 아.
0: 다 능게 아마 콘소미 고 쇼레 용버스로
1: 싶어.
0: 다 쇼베린 장데 디제니기 미 종기는 시 저간 침보 시미 되게 매봐. 인제 제장 고 쇼레 용버스로 제제 민등아 지요. 다디 콘소원의 사진에 약보셔부터 쓰기. 진에 소소미 쇼레기 디기 담이 쪼글롭지 봐야. 미 조선동 해가지고 커버하고 싶을 도시이다. 재산과 대기 건설 아직 좀 레슈다. 대 롤러 종조로 그래기 톱자소로디 롤러 티주양아 지양자.
1: 아, 내 괜찮아 매기 대.
0: 와, 진짜요.
1: 아, 로지를 티주양아
0: 종조 대요. 종조
1: 대요. 아, 선생님. 대다 종조 로지기 용법.
0: 와, 봐라.
1: 대모 배제도.
0: 어, 대모 배제.
1: 선생님. 대 단대 레가 진이 나가서 저거래.
0: 레가 진이 누신이나 다 단다. 내가 지기에는 보면 주요드니 고민이면 인간대야 또스 시우슈제 제자 제방을 들은 아동 좋게 주제가 봐 단다다 아마 콘솔 내가 지기 심바디는 타고 쇼백이 조절해지니 주 쇼레스로 써다 니동 갸게게 리제젠 더서서 연제지죠
1: 다다 코나스 섬을 나러래 지 가서 다든데 쇼심부 유티리
0: 어 나도 약부 셔도 코치네 고 쇼레 봐 그거 배 미 도베 켈제제 간간이
1: 좀
0: 조금에 소소미 난 가도 되는 젠다고 되고 남준이 있는 미 코디 기대바 다가스 되네 되지고 게런 봐 근데 그 뒤 간바 레드 제네 야미 진내기 소소기 용보예요 봐 간제를 다 소소미 레종이에요 야고 싶도 있다 근데 얘는 오늘 샤니레시 그래기 포기기 잡샤다 년고 된수 찾던 거다 담이 주버저 진제지 제보 잡고 최선 콘소 등윤준이 발로 고사 도보지 추디야 대대 보면 방아 군거대 찾산 회사에게 어 회사에게 나지 정도 개방하나 다 정리기 그래 지금 먼저 전해요 어디를 회사고 회사니 주 독세제 찾산제 소개 최선 콘소를 내가 런디 거기 그래 직도 발로 집도 계속으로 들어도 직도 차 차에서로 되는 차 아니기 뒤 지연샤는 포기되는 거 주고 지연.
1: 아, 다리 다 다리.
0: 신아 전에서 곧 진내기 사토보제 추디 답답 지연.
1: 다 다리.
0: 어, 뭐 등대 지연 곧 답답 싶시 그 곳을 내가 지게.
1: 지지지.
0: 어.
2: 러틴 주민강 된신시 단진 야보시티 퍼슌가 존재 토니 벌스위 진저 토니 로든치 등아 코와

0: Esos tami mangzole mi kurek titli shur tang mi kozar sae yopche chongsu jibe nyam diten zoye pege ta sozo rengi ye mi gila mi seyu ngoy le ten lega ya buche eshti ta loti kong chingpa nga mi kozawa kopta che zang nga ranga ya wa tine che zi ta ya bura shab chung na
1: laas ta chi tani nga zi tuwa chongsu ge ta yeyun ge yugor ge kare sore ta chi
0: hola
1: lamdi gine re rwa
0: hola
1: me zechon kuyo zo zo kare zi re
0: 진에 포모 염주제 포모 염주 경의 링젠 숨이열 링젠 체니의 충어직 어 따댄주제 댄조다 고용과 샤버다 댄조 경의 바람이 로큐데젠 주방알 다르경 와다티 모자르 쉽지제제제 야미 미쳤던 고래기들 가본 가보제 다 요고 되면서 어 때마다가 용제 진 뜨거운 요업제 니네기 따니네 넘시 약도로 꿀어컨리디 컷도 통합달라 다디 통도 미망 부지고 진네기 쇼게기 니세이네비 공단니세디 딱근 리퍼베가도디 바르게 가버다다 쉽지기다 다디 메제기 다 딩선 과게비엄마 바다 범염제 쇼베얀디 시니빙 트랜스얀 캬그룸지 호라 캬그룸 다 캬브론 뱀미스기 닝제부터 제부죠. 얘는 주로 주든데 봐라. 콜레지네 디네기 고캡스. 어 덴조제 디심바기다 가마스나 나가제도 로제기 고기다디 기틱스 네도다. 고 삼소르 사삼소르. 제정어 디는 기교인 중 디는 자도도 고모 샤스나 고카르마디. 아 하찬기 서도죠. 좋으나.
1: 따따리다.
0: 혼.
1: 왜지 따탄데 공진한 순서. 남다 타 니슈기 된데. 사제지 김백 손난 도스
0: 이거 어디 됐어? 어 이거 된대서
1: 다들 다들 지 대신 비기다 로 접주 뉴스나로 저지 단다 랑가디 랑가즈네야 카도 로브달은 저야 무슈 초간지 지 통조나 용야기 된데 공부 인지죠
0: 어 봐라 단예도 주주 대발라 된데 지던 얘기 또 팔아서라다 코 람쇼스로 키면서 툴로 칭아 주용제제 대대무대의 진들의 지던의 공부십지 봐라 단 예동 주드위도 안에 단 예주간데 제주대 니에가사 갈다미 주양 긴진지려고 인해 자다 닌지려고 감멍부 용제 제자난 방아라 다 단대원의 샤샤스는 니말로 요고도 무슨 자자멍부고 두고 매대내도 봐 용대무대 향고 직도 봐 총안의 적지수로 유지 가지고 어디 용버 디제디야 담이 요거 직접 통행을 니네야 여전히 군결인데 요거 쉽지 운발 그 처음부터 저 다 같이 하신데 다르 뭐디 다녀 쉽지 운경하나 담이 낭세 구이 문부지를 딘데 통행해
1: 매워
0: 어디 가도 돼 저거 사실 봐라
1: 군결이
0: 호나
1: 다다리 다다리 리마제 단다 비게 링딩 딜레 양 다가 줘야기 딘데 이기로
0: 호나 담 링딩 비기원이 차차스네다 그 처음 다 같이 하니 제니든 디경나 로그 되진 좀
1: 봐.
0: 어디 되지도 돼? 요거니 보치 대 드리지가. 어 당 아주 미드바 자게 세마마 당 녀지기 때 자게 담이 왕홍 뭐지 왕자오다 콘저 내닌데 봐.
1: 너무
0: 주행아서 배바대
1: 도시에서.
0: 와 봐라. 다와 배바대 제제 님어 주행아서 된디 요거야 몸 딱고미 그러지니 대동 집어가. 대동 디제고도 요거 뭐지 학원 주다. 재산 고인 것도 뺏고 가시한 캬바 다르기 기즈네 저토미도 가시한 나대 봐 대도 가시한 주파이 봐 주기나. 어디지?
1: 다 다는 거지 투어 통지디 이제 차서디네 진행의 전문 담당으로 와.
0: 어 봐라.
1: 니네는 이제 강력 접종이죠. 다치나 또 소수 농가 로지 차차서도 제로 와.
0: 어 봐라.
1: 니인도 이제 지난게 농부 돼야지. 근데 소리 가딘 소리가 지난게 선배나 권유인데.
0: 어 나 열라 다 니네 삼시다. 미진의 소수디 계속 차서야지. 다 니네 미 소수미디 양자샤사도 제제 미 촌에도 좋아하고 그래기디기. 니네 소화된다. 내마음 배능나다 미스 정이기 송급 제비 멍시도 대한 배게 가라가 잠당제 롱배기 다바래 미 롱배기 미니 볼미 다 레쇼 땅이 볼래가 제셔다 다 모티 그래야 미든서 냠자기 서로 들이 땅제 롱배 미니 볼 고간 바스는 벤조 딜레 라브라사 톱제한테 벤드 중에 서로 얻는데 지 삼로 슈제비
1: 라슬라스
0: 도제 나슬
1: 라슬라스 도제 아들은 그러한게 이제 전지탄의 넘버 도제나 수비 마세 아니 전한게 소남디 약도 약지 용을 다시면 되시기
0: 어 올라세 도제 도제
1: 됐어 바이 바이
2: 베히위 진주동에 로 듄주동 호라 조승 코비 딘저르쇼 바이 바이

야 레고 자라보 렘보치 알코나나비도제 만네네 나마카르모티 헬론족타비오케 조센 요베카 테날 테네토도 남카헨갈라페네 마나발란조론 잠랭템베 라마케서 양케 노르베덴 도르바제제 타네 테네라마르모찬라 차예바티케 도르제쟁가데 야족단라 촙촙 친네 레조 동현 요베카 테나 모촌카데 소만벤다니보 타가르보 참미바찬네 라마르모찬케 군둘라 야라푸네 차체헨 소르바타 테네라마르모찬케 랑카 막창 막본탐켄 조쇼셀레 다테톤 Donkey Yobakap to Chumbakar Mo, Yamratum Donkar Mo, Karnaki, Sinian Dugatam Gete, Donkey Duke and Yobakap, Lankar Marcha, Makon Tampian, Don Yobakap Tena, Rara Chatola, Nehian Yobakap Tena, Don Yeti, Tingo Zetranja, Anja Janja, Dartan, Demi Kesa, Norbert, Dandu, Chocochina, Choco, Choco, Navataya, Longochina, Longo, Longo, Javaranga, Turcochina, Turco, Turco, Pemandune, Tocochina, Zoco, Zoco, Kesa, Jero, Karzan Tonka, Trova, Subjo Tobe, Sandia, Kanja Puke, Jamela, Marin Bocha, Laranja, Sata, Anja Janja. だてパトゥナムジェドンタチチチソロセヒゴネヤモナランカジャンロンラソンタンダマンディディダニュマテレドンガラウルンチェダゴポンラデポンナケヤンポンラタネネドンロンポンボヤシャムマテンドベトゥラパダセンドベトゥラパダセパトゥナムケヤンゴナドワザバンデダチサヒヨバガラマルンボチャンランガミドジェランダタラチャンヒゴネンゴンデンダゾンレアレ

야 조던노 야샬로 미만다야 타이나 아울로 가줄라야 세뇨 아샤르툴로 마지에나야 사다차칼라로 쇼르듀야 자톤도솔로 마지에나야 타접장 우르둘레차오야 저

아미야 초제이라 대다쇼 세데 젠고 퍼바 켈제 티케 런죽 따베테르 조셴 요베 카테나 빠제체케 나라 내셴 요베 카테나 테네 테야 나쇼 테라 나보두케 짜바 돈로 야샤 밍마테 너제 차포 조브제 란네 응고군네 타르카곤 차체네케 차자지 서베 남테 나베나라 코셴 요바 룰라 터차 군조 야반다타 다 라자 나포 차케 뇨바 따베 톰나 나포 차카 센다 따베 따베 텔란 지켄 요바 갑토 셰단 차카 칼로 코케 토가 라파 츠브세 톱 디크빈 네브 털럴 지켄 고네 디크빈 네브 털럴 지켄 고네 라드티 예 징골라 따케 고네 쟁고 퍼바 켈체 켈 돈 알론다제서 라케 고네 야 코레 뇨다 파예프 쇼 사보 인타 뇨바이 뇨아 테레 동가라 지타 추란 곰부세 고군이 제베 따자테 벤데라 미시 자바유 디탄나메 탐페란 도시 함지 토티 난도수 미지 가라바 소메캘라 토티 나 줄메 메자 가라바 나 미미 찌보 르테 난곰부 미시 가라바 다에다 마다 타모토산네 등모 나포치베 로통통 데달라 다 약샤밍 마르테케 함바 호게나라 찬네 로통통 데람바달로 로야

0: Chubu namba kong kansong, du da limun de rinin cin sin ba ga si hiyo, ngana ya yin zhaga yin. Dalu na pe hiwi jin lu ta ni, longu dun ju tu ngan yin ba ta. Longu dun ju tu ngan rin, Zhongguo Gongchi Dang ge yang ta bi si ju wu, gan ju san tu la, nan sa la wu ta bi pun ju xiu ni. Pe ji Amerika ga mama na, di si ta din bi cho er ro yi yue. Ga si gan ju san tu rin lung ta na, pe ji pun ju ta gong pi la bang pu xin ki ri se na. Longchi da nyingchi na diwi jiang, du ran da da lo ran da cui, singgui ki xie yin dong yin. Longo dun jue la rin, longchi jia zhan yang, gan ru ta za tang, sa yin ge mo da li ri ta ju di, yin ru mang cu jia qian cang do le yu ri la. Nyingchi jia ba mei ri ri, gan yu san tu pun ju dang, mang cu di xi xin tu ru ngui yi ki. Di ri la singgui na ma cu, di ri ge li mung du ri bu hi wi jin ru dang ni, Longo dunju de nga koi mi se lin chi na. Be yung lung chi yin chi le kong jia, dien hui yin chi xia ya na. Yi ju da cha chi bing gi yi nang hui jia, hiu chi lo cao wa gi din ta la da. Be yung lung chi yin chi le kong, kan gi lin chi jing gong zi, hiu chi lo cao wa gi jiang tu pin zu ni din zhou yu. Dien le yin na ngan chi, dien hui lin chi jia jun tu di. Lung chi jia song yang da, yin chi jia ba mi la di ni. Longo dunju de ngan di yi nang do, be lan ju du gan zha da. Yaji Ganja, DC Ganja Xiong Yumi, Gin Namba Ninda Yangto, Johnny CB, Mi Cha De Dongji Yin.
1: Tata Dangan Zuko Shitantona, Jin Yin Chink, Bami De Dangan Zuko Lung Chik Jayan said, Dangan Zuko Bujongi, Judo de Tun Hiri said, Gin Namba Ninda Lung Chita Yin Chink Munaji Kung Wenishin, Chining Sana Sen Noni.
2: 就都切切的进展着人都，但军队确实说的不是么子事情了嘞，难道不是么子？这个也说当的，给不是么子？这些个大家落落就忙过去，但我们其他的都不，真正忙过去，突然突然，那就只能搞不住。那呢，他说的，别急的，干了也都都也都也是中国吧，也都也是主要的，给他们休息的生活多。那是。军队的全部歇不了，但你也得告诉那边的，俺就出国。
3: 也等于说从啊，满足了这都本来过了坑的，再过了这才买的。俺就没得也啥车要买的，除了是你的粮食不是啊，就是。但前面都是啥车面都是，但麻子种，干干点了，或者白马青菜树，卡巴的要买的。等下这狗那里这树不这个有这这这这有这就干了，狗是啥车面都我还不干了，看了就看了就看清嘛，看看就干了，比如吧，看都要么看都么看都要么是个。 就没个了，都现在啥都算不多。啊，丰田啥的，你算有嘛啥？我今天都没这车进进这。啊，你出国这种呢，这就打人当车干的是吧？嗯。我今天他谈的开始了，俺那个面积都白起那里也得，刚说你羊头车的，面积都清新，特别多，特别多。啊，你出国当的，他提前不了，啊，你明年到了车嘛呢？你忙俺做出来也就。 다시
4: 죽을 했어 杨卡斯那个三日前中央说的，杨三日进修的亚嘛，提个卡斯不是借读起也是对杨，那边亚都是怕天出天，听着像进修个路照顾，都快几个事情。因为进修的路差事呢，俺都说是来真说一个，杨进修的提前呢，俺卡斯呢，弄着嘛，冬天些啥计划的吧，他第一节课的，俺当时听着听着的，俺大概就能拖把子，他俺让做前面的过不了去。
5: 是吧？片子也是一个进修，也是一个的，是吧？他不给片子当进修是钱，那你咱们这个路也没有去，这牛大爷的。
4: 야고 그때 체크하고리 딱 그때 가르자 미 간가 두스 야게 님도 다든도 다 죽고야 요 말이다 간다만 다녀 오라시면서 다티네 이제 돈숨 시티 바르디 뒤네 니 임비네 지단 그 증증 뒤도 이제 증증 뒤도 해서 다디 주어 뒤도 당부 그때 나도 대리도 이면 간가 라비아 지진 뭐야 선주 꽤네다 이기 전에다 간가 가르스네 라비아 지진 휴거를 지내는 바지 롱에 로마디 스콘도 알레 양자지 가르스나 소주지 갸고 말베 아니 디 양자초 가르스나 얘기를 주 경에 메바 롱레클 경에 메바 슈그디 킨도 주리 진년도 봤으니까 조정 봤으니까 체크하고 싶을 로 되고 알레 야고지 마데네 디게 싱고레시나죠 다구디 임베이나 롱레이시다 미디 롱레 경에 되더니다 슈레 강다 대바 가르스 그룹에 대발레 레르레 많이 불러서 뭐지 난도 형 임베는 슈고 그래 그래서 사슴이 지교라 아니 좀 숨 다시 그때 봐주고 그때 말리지 아니 미래를 이제 노래를 이제 아니 이제 가르나 비위게나 비위게 이게 이 인베이나 아니 송에 소대 이교로지 있는 쇼다 진에 이네다 야나 오나 지 아니 좀지 새벽이 생주궁에 그 샤바디게 인베이야 좀지로지 진에다 아니 안 가르선 디게야 이거 거래근 남세 남세 소요 안티네 바로 남세 이제 큰신 아니 다 때부터 진력이 가르선 조고랑 안쪽 다 가르서 그래 이제 돈이 주어지는 다 디네 인베나 가르선 민쿠랭은 사실은 땀이 몸에 된들 이제 요 말이 쉬고요 말 바르바 다 지금 미쿠라 인베네 지기 가르선 개나네 가르선 시윤체만 그지 가르선 낭진시야 나란조기 서비장윤의 소존체력이 아니 럽다치미 카르스나 정바다다다 게나 쉬면은 시리다 미고라 미노고라 지지니두 아니 땡에 미디도 임베네 땡에 게나 숨나 빈한 아주 괜찮다 라인 지는 선조군이 아래 이교신이 아래 트비신이 아래 게나 차례 간가 미치긴나 다 디네 죽으래 임베네 아
1: 지레 그 카데
4: 카데 그선다 지 계란디 롱에르다 계란디 송에르다 계란디 경에르다 계란디 사교바르다 계란디 가르르르 라소바딘데 지기용도가 다지 이제네니 양고 지용기 피게 돌체네데 야 미랑 장을 그 산로네 체네데 디드교요 그 죽을 디데 채소가 그 이와로 지금 무슨 양 다다야 디린 산다 간게 일찍 룸디이네다 닌디이네다 야 나오나 직 디린 산게 다도 기르바 저에도 소야 등소시 다다다 문에 잡도와 비제인도 임베네 다다나란조 아니 룸디 닌디기가 가르스나 진에게 가르나 수준기 닌디다 수준기 룸디기 시세는 유유버지 디네이네 다도 걸 임베르네 다에기 돈이 소야 아니 닌돈 진데 소야 이네다 다소네다 니에소네다 생각 다다다 대소 가르스나 야 난조다 니에소로다 지들 가르스나 야 로야들이 뒤한 뒤따다란 대기미도 봐야 되고 시작 중에 사바디 리류야 가르스나 미사바스네다 야는 어느 쉔기 등소 그 무게 뒤도 라바다마서도 당 안조 라바 콕 제자도 근데 나 공조 그 무게 대도 공조 소야 돼야 그 가르스나 계시다 깨나기 가르스나 제신 좀이야 다 뒤로 돌아 가르스나 비게 학바도 대단 나라도 너무 차시하는 게 나라봐 나라도 닌디기 특전 규모대도 있는 미간가 여러 종전 직주부 직주 그런 그도 그도 그도 그도 그런 사람아도 케 그게 되네 이 그도 그런 도스 봐줘 다주지야다 되게로 다다다 빈난 애기티 대수나 얘도 얘 얘로샤 대지진의 지용진 지 그래 그 별로 안 디네 봐도 봐도 접동돼야 되네 아니 그 속으로도 도저히 디네게 뜻대고
1: 도저히
4: 디인도 임베네 디베디 다들 락제토네 직대인에서 가르스는 나란조 취제토네 가르스는 비게심 니버 가르스는 락제토네 다 숨버 나란조 가르스는 다다 예전 소야기다 슝리에 강신에 다야나 오나디 제바 가르스는 네 교수 강신에 다 라소 같은 소에 다 가르스는 심시 조 다가담칭이요 말이야 제바
1: 대지 라소 데다 니마이 나가조게지 비디오 니치레 코네가조 신조린데 세제 여르발라 신조린데 갈렌체테는 난초 춘주가데 가리지 통여르스나 카테데 메냐죠 바튼데 인세 데데인데 잠방 무여서 다데데 잠방 아주
4: 강정견네
1: 오다 조 조라 다냐치아제데 베 등한조 신카 뭐야 여르발라 던데제데 잠 따따따 데데 잠방 무여서 조나 데제 아니 신카 먹어 여르바 나는 신카 가세요나
4: 조다
1: 야다 오데 조라 장자 대지진 이네 따따 따 도주다 대외 장제데 던데게 다다 니체 파미질 다연데 잠바 다다 산주 나로랑 저 다연데 잠바 메냐 쪽데 다 딜랑 저 그지 베게 소유 컨트롤 난지 그지 침마마도 므스랑 늘레 데게 다지 텐데 존데 지 시에 차데 잠바 므스다 토라세그레 토주다 데니게 젠바가가 주추지던데게 나주지 냠은 님이지라 신가 모만보 모찬조 데니게 저도 통인데 센데는 근데 아따 간주선도 데랑 근데 저도 러신가 아상아 주 센나로 던지 코용데 게나만이로 다던데게 파믹 존데 던데게 데게 자쇼케 베케다 신조 리소스레 던데게 폰조케 수수뇨안다 던난다다 님마케 렌세 텐츠다 텐상 렌세 양님마가가 주 잣텐츠다 텐상 텐츠 지니엔데 데 바로라지 상론라지 코뇨아요나
3: 텐데르샤 사자망고 침으로 봐 님마체 슈고탄 소직 도와침으로 양
1: 요거선데시
3: 다 요거선데 잘려 샹다시 직도 오도와 뭐네 사주 매대 붙여도 다 배제 쉐버레 준도 쉐버레 만주 백에게 레전드게 젠드시가 두두자 급 뒤두 그 빼는 총조 와 랑가 학벌도 미소수 삼류 님규르죠 와 님한테 정도다 단단히 이나 배대 가수라 배대지 밀려야지 전화지 되버지 뭐 전화 되었죠 에너지 가수라지 강버텐조 빼면서 님마 조세 잡에 주 강버에서도 잔 제대 단대 강버텐 단대 야가도 와 진짜 참으래 아니 락버도 디가네야 지가랑 주지 백이 외미리네 송교제 토레 빼면서 배춤대 참으래샤 다들 무슨 건좀 돌아서 이봐
1: 알라
3: 자산 좀 돈에 하잔 참버에서 모두
1: 나서 되제라

0: zong ranzu lungji ki zada. Ani nyingji ki nyen ki tohne karasina, zada ranzu lungji nyenba yinay ya cha xabe na. Nga tera nu suy xabe yinba yinay. Da zigi gongzo nga tinda zin lo yusin lungji tata tedong tang. Ani nga ranzu gyodong tixin karasina tinda ki kepa yorba. Zada bina nga ranzu salgu ba tinda chi lungba ching. Ani lungji na nga kara. Ani sange nama zo tata nga chela mga zina le yusin. Tiri nga di ilasa di ati dosi karasina. Neju digi du shunglam nga tinda. Mima soya jeda tinda rishya, kumshi tinda rishya, namba tinda rishya. Mima tirin sanga yungbu tinda du tito ala nga karasina. Chela mga zina chik chiki sanju ki ane zanji chiki yisi. Ani tinda chiki yungdu chik karasina yungdu tinda du karasina. Nanzu ki lungzhin ki dati nyamba tsamu ki karasina. Tata namse kuzhu xie xa, xionglam dine dito nima nga tinda chini, zata tinda reja, xionglam yunzu namse ahu. Pena rilik chi gali dhugu yubi, rilik ni xie ju rilik dhachu. Ani nama yina nga tu karasina, sanju ku nga yinbe yina, takin kian tenda laga, nga yina sun su. Nanzu ki sanju ki dhachu chi ya ki, ta karasigo re, jiki wa marbe ki. Ti nala karasina, midi pa kia tang chi ya chini, ani jiki kia misa chiki. Jiki lakwe kita meba ta, shenda kita meba tinda chini. Tata ime tanga, nga tata namdru nangla dhuwe, nga rili nangla yu, nga mordre nangla yu, nga chini jina yu, ani dhati tata dhikati, sayu nguyo ki dhati luyati, nanzu ki tangshin shibu chiku. Ti yu yu na sayu nguyo na karasina, di nangla kari yu ba haku yu arasina, bina monya chokwe ki ti. Nyen ki tohne chundanshi yu, dhai tohne kuk tsuyongo reyasina, ani gonzo me mugi mugi ili shin chen. Ta nga ma ina ti dhigi yu bina, jiki ya ine da, zo ine da, lang ine da, riba da ine da, la so me mo tina, chibiyu da da ya na wana jiki tindegi ya, erishan ki da da tindegi. Ta di rinzan di rizu di zi, nga tata di me mena chosa tina yusun nga zu, nungri na ku tongi ma riba, ina kuku riba, kutu inba ina karisana, o, turu ki ge da. Ya na wana jiki karisana, ge yan shenda riba, ye yun di pao ki modre ki ge shenda. ku shinga mudi tutu ke mugi yore de ina yang yang ke shonglan ge mo da yang du man du qing ge
1: ri
0: ba ta na ka ri si na ni lu mo ka xie le yin bi na nam du bu dan ti de ba yue ba ding de ri ba bin na xi ge zi ge ka ri si de ni ji he bi ji dan se ji ge ti ye yun de ba de gong zu shinga me nya me nya che ge du nam du pu ru nam du pu ji ge du gong zu ge de ko yun o lu mo di sa zi ti ye ye de gong zu nam du du san zu ti de ko ti de ge ka ri si na ta ko duo kagi yungu yorsan dusu yungu yoru. Ko dre toni dusu. Nyeng toni shudu da dirinsa ngaranzu bina sanju chik shudu. Tata karisina mangzo ki bina je tangi chomjila ya bari kebshabu sa. Shungjila ya kebshabu. Jiga anakana sabzhu dre kuya kami toka. Mika anga karisina tata ni jigi tulu da, trasha danda. Shiba kura tsoye ki kundub da, yubdanda. Laso kwa yinba yina kandachi yume da, jizo nungzu kutu. jizo shiriki langi yeyuyla karayasin chinna anna gana chi gyabba darba chi gyabmawa ku yeyuyla dagazi chi gyabshaya tongkidoga namzi oo lungba di gyabba daga shinga dindra zuyasha shinga di dar nama yina shing tsigas duksa shibusha tatata shingdan suy ani chujie jen suy chudungda dada dadyabu dindra duwa dindra yeyuyla yini karayasin shinga yuyba mati jangma kandra yume ku yu songkyo kandra chi ai chu kandra yume lasuwa shingzo yina dinana namzi ani mangzo ki 是吧 行不行呢? 什么做调干肯德玉米 拉索吧, 杨浪肯德玉米, 是吧? 江浪肯德玉米, 不然, 马歇呢? 俺这个卡的是, 不可以呢, 卡的是没事也给俺的, 这个月的, 一个呢, 马歇呢, 俺就可能痛苦, 不愉快,
1: 谁呢?
0: 俺老婆都 查解团呢, 俺俺就说一下, 这个卡的是呢, 听说一边呢, 今年通通, 你呢, 去读, 是吧? 他, 去给卡解决你们, 那年纪一年的, 龙纪一年的, 俺俺俺俺, 今年呢, 他卡的, 나란조 자제기를 때는 빛나 내가 임비는 나란조 룬리를 주심도 룬리 튕데 아니 인나 군도 년리 인나 심기인데 다 다다 임비는 나 줄이 튕데 돈 그스 때대 너무 직 칭찬아 룬리 직 칭찬은 칭찬 그러다도 다다 칭찬에 가르다 양계 주된 다대 제교디 야루 중도입니다 근데 다다 그 가르세서 그 들었다 들리다 계신의 돌진의 표준 처바다 장다 강계 돈 가르세는 남바 주어베데 남살로 알아한수
1: 제
0: 직다래 표현소나 이런 사실 가서 가서 시단 게 나다 미비스 유여도 요르 바다 이내야 가서 뉴르 바다 미미 농도는 아니 관심
1: 제 다다 다도 닌치세 첨부 던데지다 롱치세 던데지 쿠모고 바르가 카바지 그 토네 사자 가서 가네 세다 제시
2: 근데 뒤쪽으로 간 게 뒷자랑 고스마 네마 자란 뒤에서 내서는 통고 요
0: 통고요 자란 뒤 통고 사지로
2: 자란 기간에 고 다다 뒤 땅제 콜 하버 셉줄라니 세비 아머 자 스테셔
0: 니지
2: 다단데 데숑숭아 네마 있는 안주 파르테 콰드티 미잔 담고리
1: 제라
2: 우마레 미잔 담 셰셴 바지 자로 데샤 좀 나랑도 가봤나 시다 찔레직 즈그도와
1: 제
2: 아 정세 좀도 강바트 좀 시다도와 완전 좀 정세 먼저 도와 정기는 되니 내가 그래 안 로골란 되세
0: 되래
2: 아니 소소소 몬데 가자 지구도 야 소소 도와 좀 찍 파르테 찍도 네마이네 개저 셔로 셰스 따라서 대조다 대매도 단 다 도와 탭시 다 존장 진짜 찍 찍고 저 제제 마시 임다 된다 코 가르침 또 세나 미소소소 찍네 제거고 좀 줘 줘 봐 니네 미르게 땡조 주시 체로 좀 봐 숨내 가르서나 랑가 랑이야 땡조 좀 하시 얘기죠 어 어디 항상도 소소소 공도 제도 당주 당주 손을 깨고 뭐 매스 캠이 좀 어 좀 근데 야 근데 또 가 봤는데 어떻게 돼 주고
1: 예 샤도
2: 어 샤 샤로 태고 또 야 등조 간에 샤인도 벽이 좀도 들어 봐
0: 제일
2: 뒷 배도 좀 매인 배 들어 봐 문에 전에 들어 봐 저 사람 인조 인도 다 배제다 견도는 침불이 때문에 세배 침불이 생겼도
1: 맞어 제라 아니 던제 그 배제 단조도 그 다다 뒤쳐 던제지 가라 양고서 논치 닌치 그 지 초용란지 그 배제 다 제 제시 잖아 꾸라 던토바 거레서 라라 다 던제 있는 안 논치 닌치 그 레카 젠케 그 미지라 야면 논치 닌치 그 리콘들 안 안초 겐치 간다는 진도 게나 바니 성나
2: 티 겐치 싶으래 ते किरण काम ते
1: चेचासुयला
2: इगजेरते चिगजे चेमले ता येना यांग ये ते संगतो मानजो नेमा थोमा एक जुटु जाने दमजियो ने ताम एक जुट जाने यो
1: मारवा
2: जे लपतो जुट जान जे करसा मो छक को चीज ने तो दानिंग बर तिन तेस तेस चिक चुना चिक लपतो ने करो जान दे के चरी पते शाखा के शिरबला के लुंडुला कुंजो आया Lodion Mao Zedong ge yin rik zai shungo chongdiyo tolo nambay songxie bui yurma jiru di doi a songri. Di dido di nga tanda samish kogudu, nga tanda lo junji zo zigo yu. Bachasana, mima nga shamdi shuwa di shamdi ge samlo, pamba dhubi a ge samlo, di nye la sha. Ani nga zo payo ge danda gyundo. rwa di ngunya chanyi tsuzu ma pa di di che samu yabu tang tang che deya shimju che ani nyancho sabay drodang kandir do ta nyema tongda che na nganchu kanchu guni sa di kama sumju re kama sumju she u re kama sumju she ni tongda ka chi sev chagi wa ma da shukde di yuncho zebar chi ma do chi ta tangda nyancho sabay ke che di kaza ke che dumdum chi na tongda sev shi chi do yungu do wa desha nganchu di kaba na si da 이제 도무도와 오늘 등도 가는 거죠. 녹전 찍고 해 줬다. 괜찮고 찍 개고야 돼. 개짐물이. 진내 땅다. 시중 예급 밀 갱기고 요래. 그러면 저데 매 좋은 거선 침불 따자 된대 초바 찍 수에 돼. 뒤 내가 쳐 봐. 네가 찍도 난 가르치고 또 망조 뒤에 샤체. 네. 빠르지고네 망조 굴리야. 통신 맞지. 네. 당자글 레전드 소네 망소고 코야 유비지 봐 코야 유베토네 그런지 봐 산테진 사지 봐 제 좋아하고 다 좀 좀 받아 지금 좀 무슨 것인 또 어디 잠이야 우스탄 비나 예선 단다 찍네 젠저리 니네 고급을 쓴 것도 고급도 쓴 좀나 아니 바로 이제 봐요 무슨 것도 다 네가 안에 야 수준 거 다 가시 제때 dan yenge yunere, menere, dakanda ngan legat saafsele, khalam jatakata de ayun sengbi, an mangzuwa tanyan chingmuro, an le esari, jatang gen ya uchiki, jatang di bige ya pingirya, dinde ka zik pensamde chukchaz chungna, yako mendroa sengbudu.
3: Jik, chinchungki,
0: 지게 린딩 레든 베게 차도도 포비에 내려놓으세요. 지난다디 네드스 그룹에 다 가르스 그룹에 지기 섬시 지시 침부치리를 말.
1: 나서.
0: 딘두 임베네 지기 다다 갤라게 숨수. 간소 미만 가죠. 그래들이. 이번에 좀 빌링래 가죠. 그래 봐. 디니 임베네 나라주 개체 좀 줄네 하나 하나 미만 샴디슈 그래. 좀 빌링래 샴디슈. 도로 뒤네 아니 카르를 했으나 진주 임베네 나라주 흉지 님지 차도도 그래. 그게 연계신에다 연계직 그랬으나 안되시면 삼사시도 난조 변종이 아니 선주 연주기 내가 지금 지금은 샤샤베이나 중국 공전 단계 양답의 우주 와라 나란조게 로디 망변하라 아니 가르스나 토베기 아니 가르스나 준비해지게 땡바 딘두부기도 하니 땡바 딘두부기도 하니 창부 창시하기도 하니 진대지기 가르스나 망조다 계시 개나래야 가르스나 강 고디디다 강 뜨디디 제가 강 가르스나 디린상기 년주사비 탑라인에 다연아 원나 가르스나 이 디기 수준기 년주기 탑라서 규제 송리제 다양 가르스나 진리 고고른 마대비제니 가르스나 난데 다 가르바 다 이네 탑람다 나베 토네 임베이네 다 좋았던 거야 다 장 계신 분이 생기도 뭐시 지기 가르스나 나라도기 인지다인지기 수준 디 모두 가르치나 디 야구치 니르 디 야구치 주디기래가 주부 멍시 토할라 년주 사백이 타블란티 난주 관계 가르치나 겐슘 다르송기 가르치나 니 관계 가르치나 롭조 야구치 디다 야구치 도르디니 세베 이네니 나란조기 타다 디시스인지요 마 디지기 디세오다 점블링가 페일을 중에 균도 알바 좀 군대 단계 양답에 구두를 페일을 중에 균도 사바디 덴바딘도 토하네 모르지 지피게리 니버디 배우기 리네 다 리네를 쓰듯이나 되미 나도 주요 是吧 진주선으로 가르스나 아니 담란도도 주인데 덤블링이 모르지고요 지금 나라에서 진중간수 차도 하고 싶어 랭게지면 로섬서 랭게기 진중국이 믹제면서 是吧 진대시성기
1: 나서

0: 北京龙城年轻理工康给龙城里中央龙城年轻实习理工这北京来进举动下级人
1: 남옥의 회계기 남내 년전쇼 단들히게니 생신반이 중야미마 군협 룽친 리군기 회계 진남기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联数据推测仪。
1: 세가 남바초 샴라 생규로 냠자리 전쇼규인 니글레군의 베베니츠 다왕아베체 숨주닌 계급계 조시 시진핑기 에집기 중동 사이시다 펜준 딘디로 딘다나데 계급 니비와라 친지주니 로든주 코르바라 펜주 딘디 슈나유 시진핑기 에집니 중국 사르바다 친지주 응아슈기 어렵다 아브리게 계급지리 진리도니 로든주 송진 계지의 세계기 뒤법라 균도 지다르 총롱 계급니부 독도 바르숨투 펜준 진조다 자냠기 다단 진바 펜준 이치 치바 수송 로제제 체베 중국다 이집기 지와대 공배 조심배 계급와라 자조 냠내다 튠제 냠내 치베 비준다 중국다 어렵 계급다 중국다 아베리게 냠대와라 냠내 치베 비준도 교르대 Tuyurub sabara ka chaube lewanjik dun chaube mikbin chosu komxing chimbu dungyu chexin yu. Zhungudang Ejib giegub nipuni zimlingi sibe tarwe nawe giegubda kolashibu lhojo gi kondo kechin yinbi logyu chune lojo da dupshu dulin che to sidi tunyi da pege tunyi re nyamle la guidi changdin tarwe jegi Tuyurub gi genjikude meregi lewanjik dun chobo zogyuru gushu chimbu nungu si dena yu. 시진핑키 중국다 이집기 제와 공비조교로 응아랑기 체류 통진치기 유입에 중동사이시다 렌도 배준체대 진주주네 로든주 코르와 고두서 서바라 체토 수균자조 균두이다 개군가기 베리냠레라 흉눈잡았다 중국다 이집기 제와라 텁주기 니지 뉴바다 폐계기 님두 뉴바 예지숙긴 뉴바제 응아르베 댐바체교로 꾸리 당대 계급 예비 미마라 펜바티베 예고 토바다 계지도 스구기 시디다 공배치 돕쇼 응아르베 치원년도 유지 년도나유 사이시이 에집다 중국 계급 예비 로규기 투급카기 추 뿡부 님십기 랑유 로든주 이링

0: 워거니 칸키랑데 로인 신카노는 뭐이 드린체도르스 데니 고아디
1: 세세워 든지 고쇼 아 니 고마티고 뜻천이나 워캬니테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헤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에 그르네 딘디스토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도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등 안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오레레레 롱팅 카바송야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뿌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남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배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미 배운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배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위 배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오늘 공감사.
1: 어, 감사.
0: 맞아 유린다.
1: 맞아 유린.
0: 어디란데 자샤사드 나제 쇼르와.
1: 어.
0: 그래서 단데디 말레고 듄레고 기타 종식 선조 가서 말로다.
1: 어, 어 다가리.
0: 디 단데 간제 지라는 게 뭐 좀 대한도 이제 또 죽고 너 집에 나 저 총전된 게 장난 아니죠.
1: 와, 와 이나.
0: 그래서 디 걘 근데 이제 지라는 게 괜찮네.
1: 어, 다 된데 신이나. 대디 내고야디. 아니 너무 춥든 러브다르 신방하라. 다디네 러브다르 신제니 그 초용제니 그도 자샤사되기 어 러브디간 지 제니기 얘기 디제벌 다 정저기 이네 강바지 예진 김정조가 춘주지 쪽인다라. 어 다 김정조가 춘주 쪽제니 쪽지지 그 쪽이나. 다디 니 너무 춥든 좁게스 디제제제 담이 총이소로 제가
0: 로니즈
1: 로니즈 제다 다디 팀원에 다 전환한데 이제 제매
0: 받다
1: 다디 그래기 이제 제제 총이 제제 용도 담이 총이네 저 담이 로가 총이네 저 차단이 통치부 제제 담이 그래 요거 된서다 난 말매 받디 담이 요거기 도사에서로 된대지 중소스 야보셔보 제도 제니기데 미콘조기 간다 남란데 되지
0: で、今日そうな。あ。だんだん状況が。で、じゃあね、けて、ね、どん、ちょっけてば、キャーでキャーしんべかたん、あず、ロガネギ、中心ページでどろげ中心ポートドラ。ロス。お、コンページで、み、お、じゃしゃさとしてるんぼてに、CG 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か
1: 他没事兄弟给别人拿不上去吧，他的二舅给拿不上去的，晓得吧？他的二舅给拿不上去的，晓得吧？他没事兄弟。
0: 庄子给过看不是呢，俺那说宝马当丢，他也没庄干姐姐嘛，他的对的庄内给俺那芒果当姐姐，年纪年纪的等于啥子呀？牛肉姐姐了。哦，那年纪牛肉姐姐那把养过来给的宝贝，能过给没带么？等于说的，看见过去的贵的没，工作都接这去了，对对。对，但是芒果当的老些老没，恰恰啥都给的，谁就给的芒果的面着。
1: 都忙过的嘛罢了，第一个冬天的工作，但你，哦，夹脚人家些，他冬天的，哦，他叫人没天天时间，他把的，他明年，哦，轻松做个义工，就别个多了，你忙做了，也得把时间天天收些，时间呢，追不到天天收些，他没过，可能干啥么子没，去帮助他们送去，当小朋友了，他工作偏不注意的，他要不见见多，他当天的嘞，他叫恰恰啥都给，来个。 真的是了，除了酒吧，实际上俺就提了引进的就叫酒的，结果是这样的，我当天给，哦，这个的个结束了。
0: 啊。
1: 我的这个的这个的年纪年冬，但是师兄给家乡啥都给忙过的，年冬就不对了，嗯，可马上做也做了，但俺就讲他马上做也做了。
0: 啊，对的，对的。
1: 当他妈给各做也做了的了，这周期结束了。
0: 啊。
1: 今年讲讲给龙岩能做能了，吃你的俺都俺东西，俺过来给修行老人了。
0: 啊，对对对，我做生意，我都见面，谁就也不见面，对对，
1: 对，我的干意思，
0: 嗯，
1: 忙不起，谁做些的？我天天是穷的。
0: 是是是，没事，但是那不是听着我的，今年年年要买。
1: 我都是。
0: 你那马在干个要了。
1: 我买了。
0: 对对对。
1: 但是人，对面。 ཁྱི ཁྱི
0: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1: lungpa di niko namda da barda da maso nyeshe suru dan lupki isti ta ta nila lup zangka ta ko sokpa di da kanyi da lami yobda ta senpa koro kiblu menjaadu isi on ta shenpa lungpa shenpa kore ta chonan suru ter madubdi wani ni bat diki isi zik jingne ko cho tunggu yobba gengri tunggu yobba zadang tunggu yobba shibzio wala ta yaka ta dwa yang chik kasha chik ta dana ko ta nima chik zule duzi suru mene de ko chuk koro di yuan shung di lue ma dung suru jen, nima duyun zu kia zu o di lue duyun yae du o diwa so zhang lu bar ra, kia bichin o du jen shi maang kong su mi di sikita, ta mi nang sa kuya ba la di chi yi sikita, mi kore jik chua, zhen zu, chi bu jen, mi zu tu bu jen ta ko shi pe kia kore shi
2: shi
1: o di, o bu su to shi jik za, ta chu duyun ba da ko ta mi jing ne ki sui lung ma dung bai ganyi di da lai mi o ta ina, ko di chi yi sikita, ko 딜딜럽도 생강도 걸음도 면자고로 기부 면자 산주 있습니다. 망부지다 다 니네 팔 로제다 니네 대교디 매저 걸 제미도 저거 뭐 생강이 구매들 쓰이는 거 되죠. 딜딜지.
0: 그래서 제 아니 단단히 안 들어 가 나 레라 챙이 먼저 도와 동주기 마조라 면도.
1: 어 이나 찾아. 어 저거는 레지 이민도 나도셔.
0: 아
1: 다디 콘소 딘제이나 저디 능기 아마
0: 다
1: 능게 아마 콘돔이 고 숄레 용버스로
2: 싶어.
1: 다 쇼베링 상대 디제니기 미 종기는 시 조간 침보 스미 되고 김에 봐. 인제 제상 고 숄레 용버스로 제제 민등아 지율. 다디 콘조문의 사진에 약보셔부터 쓰기. 진행 소소미 숄레 기디기 담이 쭉롭지 봐야 미 조선동에 가서 코보 약보셔부터 쓰기다. 제상와 디기 콘조 아지 좀 레슈다. 데 로로 종조로 그리기 톱자스로디 로로 티주양아 장아자
0: 아 근데 괜찮람베기디
1: 뭐 좀바디
0: 아 로지를 티주양아
1: 종조대 지금
0: 아 선나스 데단 종조 로지기 용바
1: 와 봐라
0: 데디 뭐 베지도
1: 어 되는
0: 거 아니죠 선나스 데디 단데 레가 진이 라카즈레 오레
1: 레가 진이 누스이나 다 단다 레가 지기에는 보모지 드니 어 고민님은 인간대야 또스 쉬우슈제 제자제방을 딜랑아동 좋게 주제가 봐 단다다 아마 콘솔레기 심바디는 타고 쇼베기 조절해주니 좀 쇼레스로서다 니동게 하게게 제제 더서서 연제지죠
0: 다다 코나서 섬레 나로레 지 가서 다든데 쇼심부 유티리
1: 어 다다 야부 셰도 저 코칭네 고 숄레 바가
0: 다리 다
1: 그거 베드 미 또베 케르제제 간간이 좀 조금에 소재미 난 가도 되니 젠다고 되고 남준이 있는 미 코디 기대바 다가스 되네 되지고 게랑 바가 되네 고 뒤간 봐 레드 제네 야미 진내기 소소기 용보예요 봐 간제로 다 소소미 레종이에요 야부 셰도 있다 단 얘는 오늘 샤니레시 그래기 포기기 갑샤다 년고 된수 차선 거다 담이 주버지 진제지 제보 잡아 최선 콘소 땡은 전에 발로 고치사 토보지 추디야 대대보 매방아 군거다 차선 회사게요
0: 아
1: 어 회사게 나지 정도 개방하나 다 정내기 그래 지금 먼저 전해요 어딜 회사고 회사니 주 독세제 차선제 속게요 최선 콘소를 내가 런디 거기 그래 직도 발로 집대가에 서로들도 직대가 차차에 서로들은 차니기 뒷진샤는 포기되든 죽으지에
0: 나다리다 다리
1: 신아 전에서 고칭내기 사타보제 추디답도
0: 시에
1: 어 왔는데 시에서 고답답 싶시 교고서 내가 지게
0: 어
2: 러틴 주민은 된신시 단진 야보시티 퍼슌가 존재 토니 벌스웨진드 토니 러든스 등아 코와

0: 공지 또 또네 멘티 멘도세로
1: 제제 조출한하와네 가송하게네 주의 당 찬정타주 마와데 니티우 초치 고샤리 다딜라 제드 제타르시 고샤만 베조 사와데 딩에피 니똥이나오 파면피 당 고인종 롱조던 로츠딘레레 손자물링게 사차라 주정게 몰롱용 파체 라던 롱게추 로르페토 용르메 너여티우 자통게 테테쿠쿠 시아나용 내꼬 톨라 에주나 로도 롱송 에투나 푸네푸토 아티나 테테나 가와 콘용메 추나라 로드에 지다유 다효주여나 효리르 对 찬용 제도 공시하 중 말로 지나 퇴바그 대신으로 차부 뉴바매
0: 제유 주인의 주인 댄두세와 로리사히 마제 대화히 뉴바디 고오야 조수
2: 제 백개조 바송 탄치소 나 제조 돈두세와테 폴로 조선 조니이 포게텔라 말했대 셀레토 참모 파치시 당아이 조다 카시주 데에레 마레 곰베초 샤테니치 조선도 자와 치친다세테 데나 자와 촌초르 포고 제체 고제나 고쇼 샬라 마쇼나 트우테타 용토메 도 일루시나 던다레 데이장 조단 타모데 메나 펜스니까 데 Tena duna dupala, te dupi kecha tomute, ronre zelu menducha, rola kui rutata, cheze decham hansoko, rota kosu toba na, rota yechi lajuna, zecham zelan rayan cha.
0: Tene, jewo noki rota kawa, gowa, nawa, rabon ton, jinzin pashon tozi so, ngahi bede ngarge yongjin shyo tu da ti ne zu la chu so la de jer ta nga ji ba na
3: jie jie zhe wo gen gen chu la xian di da lu xia zhe jie yin de xiong jin dian la dian zan na dong bo zhe wo ma jun da xia yu la huang zi qi wei ne
1: de men da yin to da rong yo dang la bao he ma jia ba dian dian yu yu lao ba de Dengen ba shatu dilen da.
4: Ni jizi rido chunri ne, da cha sha la gose na, cha mutu ba ye jume chung. Pu le ton revo chita tu, de ma tun de da shima chung.
5: Dengen nundri shi se na, cha pu ni ka de ga li, de si lu chita rong re no, da dung zhudr jina ga.
0: Dengen zhivu lo zong po. Alam, tenju sone, ta tena ndunji si par mongpo tongro. Xia nan rongo chewe. Ko do metupe, tongpo ribon lo ten tena. Ko lo dri chehi, huyen kebe. Ko chi sen namba. Tene rin yin, te cho sere.
6: China nama do lo chong chobo chobo yota. Da son chi chen yin si bilin cinta na bai jong long ching ning chile kong. Kangi long ching chen si bilin cinta si. Xia lo mong tu ngo ki lin cinta ni shuo.

0: Jachiwi singe namba tsama kamzang. Ngani pejong lungchen nyenchen likung. Kangge lungchen je santa chichi lenzen ke gengen lozang nima yin. Tene lontuen goma ge nang la. Ta ming ge na yalin chui de. Ani ming ge sheni dang. Ani ming la ngo gu gu ni ye na. Ngui ming da ta ming nyi yo ba ge nang ni. Tene ngui ming se ya di ji go ni kandre ji yin ba. Tene ngui ming yin da ming ji go tse gen da bo de kandre ji yin ba. Diso de. え、だ、なんぞく、ペジマンボだジャニ、え、ドディジてね、モチシバたれし。てね、だ、今月じゃたんでに、え、なんぞ3月12日だわけよ。てんでるとま、あ、てね、とあてせにこれにま、最近ドディジ、ぞじてね。あ、ね、担保で管理せなた、民が死にてま、そういうビカスラ。あ、ね、民でダブルマンゼな時点たちもんばんじてて、もんばせびし軍備民とダブルゼせに、え、てね、ランガキビンドラそばてそこの、チェケスマンなんぎ。 あ、にこ民生でかあに民間だかいならんそうそうか大義口で言えたまんりばあにえ、サブラチコ天狗よりです。天でた天寿をてんばてあ、民がてに知りぞ。てちゃでばてです。だ天でばいんざ。あにかでんがんそうか。ロアミリクショゾンでけのな。あに民生でまだばいな。あにてらた。あかんがとにょらかんじんぐりですやてり。 다시당간간존로아미리세디르고마히덴고아세디르고마히바덴자이찬이 아니 게샤마히바 덴고아덴 예파루보그 게샤그츠다테바디 아니 덴고다바 딘디르 로아미리가랑그 삼데데 옌라 다테바시바 토모마이바그 다테치 초도제바데 아니 게차당 예게기조아티 찰리로와 딘디르다 게차당 예게기조아 데라테니 랑그 삼데데 파다테발라 아니 기차다 이게 그놈 치 짜르지 비게 뜻하나 보지 가르 세기 아니 민세야 되 차디 버. 근데 얘 봐야 다 가실로 대주 모든 비게 민세야 내리지 매 봐이나 치 가나 가이나 대소라 라나서도 통마인 밖에 되니 뭐 대시 지더니 아 다이 넘버 치 비게 민세야 되 마다 봐이나 아 아니 간소 뒤진 거다 좋아고 놓나 아 아니 랑 산데 이게 바로 보라 아니 바다 뒤비 가슬라 아니 다도 콜리프로 치 그런 트 못어 봐 아니 뱅이보 간다 간기 이게 바로 보라 파 고다트 임비카슬 아니 야나티 그 루모트 데 바요만 나서다 구달아달아서 바케티니 리지 난절아서 바테서 그 그러기 바로 보라 다트 용딜 아니 따따치코 쳔메테니 이게 바로 보라 고아 아테노 롱조아다 고아 논조아다 랑게 사이자게 된 제다와기노 바로 보라 아니 따 멘체 바게 된제겠다 강아도 녀라 마보 진중그리 양 귀스야 아니 열다 뒤지 코로파 깔되비 그 된제그 아 리스지비그 취티소데 옌파루팔 안에 다트용비가슬라 아니 하장게체 깔리 쳔보지 쳔바테르지 데인디르테 아 다다니나다 맞소그 취간다 간이나 아니 데솔라 라나소소그 토모마인바그 아니 미르르지 파타바 옌바옌자 아니 미텔라티니 따데보그 고니 옌파루팔 아니 아 다데코 쳔테비게 덴데게체리 미세그 콜라 아니 바요바레스 Tene nyingbaji chere se dira ta, mila ngogu goni ye na ngimi tami nyingyo baga na ngimi se ya te ji goden de ganera ji yare se ya tere. Ta ngimi ji goden de shetan kala nga so yungta gano na, tozu tozu kuru yada manda wa tene yueba re de. Wenge ta zawi chani ko cijo ke peshe tong tang manda wa za ma tole shi chani manda wa meba re. Tene dira ta, ndikasi la ta, ten te la tomar da jarwa kanji, ranyo la tene chute tomo mayin bar goni bi ka da, nyeja, yana tene chila, ani mi chila nga so ngimi se gire. Tentela tomar dajawa kanji ranyi la tini chidi tomo mayi ba goni bi mi te tini ngimi ku kodengi zonra wash. Tini samba de chire isi dili wo na ta mi te ku ngimi yinda mi te chi ta go na kore tini chegi ku zonra bo te kanre isi ba yina zo te ta nyish. Chi kanre isi na mi te rongo daji ki chidi la tomo jevi ki mi kare isi. Matol, minte rang dahi kita la, thomas ya min main pa, tiengen tu la dahi yen la yen kor ta de pa tene je ina, ane ko, tada ko ta sa ke dahi je, ni butu je tene, ni min cham no ar, tene tu, ni min na tene, chaje tambo de chere je, minte, chite la thomas je min je, ni ba da kare se na, chite, minte thomin juen kre se, minte chite ju pa, thomas je min pa ma ze, dahi ke chite, mīti jī tōmīng jūyīn gārīs. Tā mīti jī tōmīng jūyīs e dīla chū tē rōnā jēwī mīti jī tōmā gā tēndēng gārīs. Tā tēndē chīrī jīna, dāgī tē chīrī jīna mīti jī tōmā gā tēndēng gārīs. 배창이나 사다버는 소만이나 사신 TV가 니보대 사히비기 미드지 도미 된데다 사히비기 니보대 차 대답하겠다 차치 되니도 처리해서 아니 님이 이미 인담인 거더니 참 지지겠다 체득 전화 보대 되는지 인종교 왔다 대처해서 들어 공 거더니 혼된 거 아 되는 난데 난절 때 조악하기 짓고 그랬더니 사히임
1: 진주 체만만데 팀진다 러브 팀이 저주 지진다 지지 체만 지비에 롱팅다 신경 체만나라 가든샤
2: 저저 나상 우미 치다리 총저리시 중지 체주진 다저 기비 용로 비천더 쉰저 신기 부위 시숨부
0: 다 드랭 가로스 가스 바바 히지 치르자 다 미나 모고 니미 타미 니여 바가 나니 아 드니 다 타밍 세야 데 간데지 어 디고니시게 다 타밍 세욘디로 시탄카 나 민 강다 강이나야 아 드치르세디는 간손 로아 미르거든이 아 똑바다 하롱 로여와 똑바다 하더니 자기더니 다이데솔 프로파타야바마돌 파타무기바랑치즈고미 고드데바테니지 아 무스바르데와 디미네 시탄카 나 민 강다 강이나 고르 파타야바 이제 땀이 희비까지 땀이 세한데 디네 파타바 짠지 미지거든이 줄 고하는지 매바리 원하던 데이까지 땀이 세야데 간데지 고하는 게 바래 세바이나 땀이 고딘데 민게 rāṅka tōmī dāgī dēn tēlī yēngī gā mīndā yarbān nā tēnī tāmī yīnsā āni kō pēchā yā nā tēmī tēsā lā tāmī yīnsā yīndī lā dēn tē ngī mīnā yā dēn tē tā nrā wā tā nrā wā chirī jū gō nē tāpī gā mīndā tāmī yīnsā nī tā tēsā ngā shī jū kīpā mō mō gā tāmī tā lā tēnī jīn rā kī jā gā yā tēnī tā lā dī kā jī dēn tē ngī mīnā yā Tetan Java than Java, Tinin Java and Mena, Takanta, Cotel, Tenichi, Pataya by Imayans, Tami Segura, Tikajita, Dikajuko, Tente, Ni Mina Yangs, Niming Sedilco, Tente, Ni Yingroa, Petana Sahi, Tao Mikasela, Patayo de Sahi, Mint Ayurte, any Tazak, your Sahi Tibatia, Kurum, Sachadiroa, the Niri. Now, in the Ditamika, Dika, you tente, Ni Min Segi, Jinsichiri Sedila, Tente. Mite tomak dahi yomena tomak njuyu mayambi jizichir. Kungi minzegil. Pechagana sa seyagi mite pechagana nganso metonda tenichir ta yapayena. Ani chirichina tente ngi mayambarwa. Tente ngi mayambar seyagil metode tengoma sa ngi mare. Sa ngi mare te vincha kora ta sahipa ta yapasarwa. Tindil nikaji tente ngi mayambar segi bi jinse to te mi te thoma ga dagya yana thoma ga njue to mai bejis ta pe cha ga na rada ga jabu singe da bi la singe hi bi ga mi te rada ga jabu ka tni so cha singe se ya te jin ko ngi mi cha gi singe hi ba de lang so pe ke kwanta na singe se ang mi te rada ga jabu singe la thoma ta bi mi singe hi bi ga mi te la te ne rada ga jabu ka singe hi ba te thoma mai ba ko ni gi ri je de je rada jabu singe ga ngi mi te Nanso mahi tengo yu kumruwa mu Zutok chenpo, mu shishuk chenpo Tene mu pa chenpo, mu topzal chenpo Tende jila, ani singe se ya Minde pa ta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 신카 노르 무이 드린 제도르스 데니 고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드 레센트 응마야모 요스케 데 낭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도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